0: 신에 있어요. 오마콩 소소하. 오마콩 소소하.
1: Louvor total, direto em conexão com Deus.